웬 괴사들 혼돈이 신압을 하느라 웬 기름에 신터메르 신펜사르 웬 외삼에 오르갈 티어 보세와 Y después ver a Dios nada más. La noche se nos va, deprisa y sin tener.